0: 아, 고마.
1: 몰라, 고먹. 한도간, 수화를 고먹까? 너무 고송, 사투 고송, 우와 고송, 고송, 우주 고송, 리마리마. 아, 뭐 갈라이다 본? 고먹, 뿌리, 또, 이번엔 리파운, 카미. 아, 디탈리안, 05, 545, 85,